0: 사냐구나. 어디야 또 사냐구나.
1: 에이 아도노
0: 메라세
1: 마 아도노 라미소
0: 예스
1: 아자바 와투이 아도노 라미소
2: 아무토니
3: 라이트 투 파데
1: 와바타노
3: 디디디브라이타
0: Gloria a su tanyo, mana.